0: 보세요.
1: 네, 보세요.
2: 사실 걸스라고 저는 항상 이걸 듣는 파악을 아니면 원 아키스인 라이센스의 글로리 사용도 2080 PHI 시험백도 나오고 실버.
1: I'm sorry, I was coming into my room. I don't know if it's my headset or where are you at and what's the tag?
2: 2900 Mike Huntington Park Ave. And PA Chaz Louie, Harry Louie, 2080. To come back to a Malibu server.
1: Okay.